0: 내주는 간사람 버스주는.
1: 오 버스주는
0: 거야. 내주는 맛진.
1: 여러 그 특이한 데 하지 특이한 거 같구나.
0: 저 날씨에 요런 그 특이한 게 있다. 어제를 그 특이.
1: 그렇죠.
0: 저 먹고 하나. 이게 그 산 내글들 다 잡혔다.
1: 저거.
0: 자 뭐야 하자 뭐야 하자. 자. 어디 있다? 어디 있다? 탑탑탑 알아 탑 어디 탑? 돈도 약지 돈도 약지.
2: 为了演出效果，也为了不让马匹受伤，倒地是司庆必须掌握的关键技术，特别是这场独角戏，一旦失误，就是一场演出灾难。
0: ямар байдал бол на энэ айхгүй байдал бол цаг ойцны дараа гүвдүүлж юу хийв бол нэг шийдэж болохгүй шүү.
1: Чи гэвч
0: гүвдүүлж үзвэл ариун савж очдог шүү.